0: 반응 세 점째.
1: 각각해 봐요. 각. 유세인의 반응. 아시바겐 골라나. 아치 골라나.
2: 아빠 그 세일 때문에.
1: 가시마사. 여러분.
0: 내 손.
1: 여러분.
0: 뭐.
1: 이 공원을 깨지.